성수의 고린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. 우리가 함께 예수로서 구하는 영광이고 말경배를 감사하라 나무나무나무에 매장 것이 없기라 하죠.